시리 시디니 시마이 자마니 탕카이바 탕 똥카이바 똥 시마릉 블릉니 야빠이 하이 부식 베렘니 와이 부식 베첩 서라이 문낭 마하이 아니 랑말레 너카니 달라바이 하니 샤카오 베박 노모상 바이카 시야 앙타부 부시야 카방 먹으라록레 사보베 무상나니 아부바 앙 사위마야 살충다 거톡나니

아스그라 카나바캬 카니마리 반다오 조나르돈 데버마니 코랑바이 레삽작 레자몽 데오 반다노 컴팅넨카 우샤 데버마 베니야글로 생키시사 카나라캬 라젠드로 데버마니 탐작 사린다 코랑 아카스바니 야그르달라 오브니 로그인 파이캬 신디 프로자니 콕브로 카와이 반다 샤릭 담치니 담프루 하노 헤말레 피란 저토노노 함바이

0: 넌 크다 크나 크? 하? 양세!
1: 나무 사디 크나이 동구
0: 아노 두마 바이샤 서기 이리 파기랄라 두마 강이 동카
1: 에 지프럭 지프럭
2: 나무 떠이
1: 이거 니니 용슬라노 두마 바이샤 서기 이리 파기라디포
0: 디라 실은 너 털까이 발이 너 털어 르펜 낭이야 지프럭마 앙노 서기 있는 거는
2: 서기 이리 파이안 떠 용슬라
0: 낭이야 용부르이 앙노 서기 있는 마노
1: 보이 사몽 털까이 땀 니야보 개뱅 개뱅 응나낭 하?
0: 개뱅 많이 꼭이야 집으로 가이바 사몽 달부석 땅이 많아서
1: 땀 달부석 난 가이 제습하노 마땅 나있다
2: 힌디 용서라 도마
0: 어 석이다 두부카
1: 땀은 석이 양나사 석나세 낭 나있다
0: 능 봤다면 뭐라도 모르기여 집으로 풍아이면이 약세 타기 마땅 약후 능래 풍아이면이 땀 가기바
1: 앙 뭐지 가야 능 뭐지 가야 능 두마마 능 카이뇨 빠이키나 블라
0: 두마마 능 카이노 빠야 지프럭 판 촉띠 촉에 띠노 능 아버 땀을 가만히 깔라게 하?
1: 앙보노 땀을 가게 봐
0: 능 보노 카스 가야코 살부르노 풍아제지리 먹을 게 역하이노 가디 오마탄고 마이뚝 무이뚝 마이랑 러토록 마후오 따이마수오 몽사 사몽 빠야 산이노 따이 몽사 사몽 따기오 아버 땀을 먹 깔라게네 지프럭 보 바한부터 이거낭 모르노 블레
1: 앙제 사파노 가야는 능 아노아 뭐 하이게 따 개빙디
0: 개빙나 난카이 마 개빙 나이노 마이랑 한타록세 호바야쿠 수바야쿠 통사체 까레야니 마이 우락시니 까리우이 람카레디스니 힌자오카 능래 약궁 바디 벅사우이 응? 과이망세 짜뿡 짜뿡 짜위똥어 불라서
1: 에이 시링디 지프롱니니 허자구스티니 땀 클라이 능비니 바게야 스카이 카낭이똥
0: 클라이튼 클라이튼 지프롱 코럭사 사라이 판초기야 뭐하니 부사이 박사노
1: 제사반 응통 지프롱치니 너거 랑바이 세똥 파이나블레
0: 랑바이 똥 파이파노 지프럭노 부사 바이나니 바기 시미시 두부 니니 어 누코니 자티르포 사무럭 땅난 바기 두비야
1: 하게 지프럭노 니니 코라고 루즈위 똥 시디타 쪼라 꼬버
0: 따모 능다 누 쪼라 꼬버 흔하이 니르
1: 오마요 오마 풍차인요 마하게 약디 세만 카
0: 약디 세만 카 따이 풍차를 그라노 헐라 포지얼 응? 에 지프로
2: 땀은 용슬라
0: 동디 가리아와 하부의 마이카리는 양나이 탕디 아소글레로이 동시디
2: 가리아니 마이카리의 람클레이디 베그라난타 용슬라
1: 탕디 람클레이디 능비니 꼭노다 크나이똥
0: 앙차오 마이 람클레는 양야
3: 땀은 라켜 아따 쏘라
0: 오 배조하는 석박혀
3: 아 너럭스 링구 흥깨봐 마 파이겼다
1: 너너 사버 링바
0: 앙노 링구 땀은 가봐 따부
1: 땀은 이박이 링카 사위 캐나리 디따 하이게
0: 사나이따 땀 사양노사 베조와 앙노노 마링마니 카이 이거 니니 바지니 박이노 마링구
1: 땀어? 아니 박이 마링고
0: 니 니니 박이노 베조노 링구
3: 땀 사봤어 능라 땀은 카바
1: 번호는 승디 안오바 땀은 승이똥
3: 아보 땀은 흔마니 꼭글라이 카사 너 아따 써라 능은 사그라 디카이 땀은 이박이 링마니
0: 능 지프록노 르파이말레 르파이캬 아보 살 파이카이 아니 뭐카워 떡클레 고등어 역적만 하지 마동시 우베 좋아
3: 따무사 앙시 프롱으로 파이마니 자레야 응카 하자
0: 자야 응야 자마카이 벨라이치 자카 드마카이 니니 바시니 바그이 지프롱마노 나르기 시망글라카 베 좋아
1: 따모 아니 바기 지프롱노 나르기 만글라카 앙레 따무 카이케바
0: 따무 카이케바 능 뭉사 카야 하자
1: 따무 카이케바 아 사위 크나르 디다
3: 땀은 응래만이 글라이케 사부 살아야 스라이시라이케
1: 니이러 배조아 능보 등이 똥만이 버럭이야 땀니 박이 능 아스카이 꼭노 캐르기 똥파이까봐
3: 어급발 따부칼레 앙시 등이 똥만이 버럭이야 하자 꼭노 캐르기 똥파이만이 글라이시푸 어버 땀은 사그르디 아따 써라
0: 크나디 배조아 앙노 사유 크나리시는
3: 사그르디 아따 써라 도아꼬 땀은 응래만 글라이케
0: 지프록사의 판촉에노 승반보노 버럭 바이나니 마게 심으시 두분아